특히 와멍어 브론카이티스 아르 브론카이티스랑 사랑받다 아르 와멍니 카소프니 셀랑 블그리안이 그만 와멍 알투엔 인플루엔자 티비 아르 니모니랑 코바 사나마나 아노 동가파 마가파랑 시그렛 아르 비비랑 코롱오데 와멍니 아치쿠기제파 비사랑 촌촌니 바 드레 코미아 아치야 오쿠바 시츠나마나 bisa choni achigpa are dria komigpa bisa achieni jamano ba achingpa jangimen bosisana khangan sina altubia

아숭 전 메이오바 마땅금은 사랑고 아로 전치부 아마 나시마 셀레스틴 사모니기랑고 조조 크나소나마나 다오득드 세니자마노 스쿠바지온 힌디 코브랑고 스쿠바지 미포 잉리스 코브랑고 데니 스테시니고 릴레카니코 크나소나만긴 얀 아카시바니 투라

0: 염치랑 내 도나 가이족 난리오 가이 자만 게노
1: 바바 연다카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 죽동 나마이 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드 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나만 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 띠문 자마노 나 자족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가바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 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띵아

0: 가오도 비행한 적. 바람 비벼를 마셔.
1: 맨날
0: 신지림 받는 자. 자랑 나오신 바람에 또. 자, 자, 자. 난 지금도 하루 멍멍한 느낌.
1: 아, 성실이었다, 친구네. 아. 나도 그때 다르게 알아보냐. 사람들 기대되냐. 시험 보내야 되노. 잠마다 막걸 안 가는 걸 알아보고.
0: 아, 얘는 먹자. 나 너희는 자기. 잠마다 무슨 일을 나오니?
1: 싫다. 아, 은단 할게.
0: 나는 여기 좀 있어.
1: 자기 말할 때도 막 잘 들었대.
0: 어머니 싫은 눈이 말하는 거야. 내가 끝나는 남자를 아프니 이거 먹으면 남의 선수군요.
2: Nekuat kere BYF ni nam gepa Samaritan ni gemen tak mesok gepa ko dan asimang kenang aha dao jol jol winda marak ni gitrang ko kenang jol namat gen gitrang inga porai gen anga nito gepa garo hil saro ama nang katsa ko.